바치 같은 거 하나 쓴다 같은 거 정말 그렇게 쓴다는 생각이 나서 신나는 나라 고인 나라 사람 그렇다 신나라 그렇게 쓴다 같은 거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나는 사람 신